내게 단 한 분, 형님. 저녁상을 치우고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들자 조카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다. 작은 아버지, 안녕하세요. 그간 찾아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다름 아니라 5년 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직전 작은 아버지께 빌린 8만 원은 꼭 갚으라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저는 지금 심양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그 돈을 꼭 갚고 싶습니다. 한국 계좌번호를 알려주십시오. 꼭 부탁드립니다. 조카 신혜란. 짧은 글이었지만 마음은 천근 만근으로 내려앉았다. 후회와 자책이 가슴 한복판을 짓누르며 숨을 쉬는 것조차 버거웠다. 이제야 알겠다. 형님을 향한 내 서운함과 불만이 얼마나 사소하고 옹졸했는지를. 나는 과연 동생답게 살았던가. 내게 단 한 분뿐인 형님, 나보다 10살 위인 형님. 가난 속에서도 끝끝내 우리를 품어주신 분. 그런데 나는 왜 그분께 상처만 남겼던가. 문득 어린 시절 형님의 손길이 떠올랐다. 소나무 껍질처럼 거칠고 햇볕과 바람에 단단히 버틴 손.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뒤 형님은 우리 넷의 삶을 고스란히 짊어지셨다. 허리가 휘도록 일했건만 가난한 그림자처럼 늘 따라붙었다. 1988년 아버지께서 장염으로 입원하셨을 때 형님은 병상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대소변을 받아내고 손발을 씻기며 아버지를 정성껏 돌보셨다. 나는 어느 일요일 형님을 대신하겠다며 병원으로 갔다. 피골이 상접한 얼굴을 보고 마음이 무너졌다. 형님, 며칠이라도 제가 쉬 좀 들게요. 저녁차로 집에 가서 쉬세요. 내가 있어야지. 너는 학교를 비우면 안 되잖니. 말미를 막고 왔어요. 형님께서 쓰러지면 어쩝니까? 책들을 병상 옆에 올려놓으며 진심을 보였지만 형님은 고개를 저었다. 수삼아, 이러지 마. 애들한테 실망을 주어서는 안 돼. 더구나 졸업반이자니. 그해 형님의 믿음 덕분에 나는 본계시 교사 실무 대회에서 상을 받고 현 모범 교사로 뽑혔다. 그러나 아버지는 세 차례 수술 끝에 세상을 떠나셨고 형님에게 2만 원의 빚을 남기고 말았다. 나는 그때 2천 원을 겨우 내놓았지만 형님은 그것마저 사양하셨다. 재수 씨가 어떻게 번 돈인데 허투루 쓰지 마라. 나는 가을에 쌀을 팔면 된다. 초가에서 사는 너희가 더 급하지 않니? 살림을 꾸린 지 5년이 지났지만 농기구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건다리로 살아가고 있었다. 일요일이면 형님 집에 황소를 끌어다 논을 갈고 겨울이면 달구지에 땔나무를 실어 나르곤 했다. 하루 종일 부려도 형님은 단 한 번도 나무라지 않으셨다. 그러나 낫 하나는 쉽게 빌려주시지 않았다. 그때는 서운함에 눈앞이 흐려 형님이 인심이 박하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 돌아보니 그 모든 것이 형님의 깊은 뜻이었다. 소나무 껍질처럼 갈라진 손으로 낫을 갈아주며 하신 말씀이 이제야 마음 깊이 스며든다. 수삼아, 미워서 그런 게 아니야. 이제 너도 살림을 제대로 갖춰야 하지 않겠니? 재수 씨가 사비나 호미를 빌리러 다니는 걸 차마 못 보겠더라. 형님은 늘 큰 것을 내어주시면서도 작은 것 하나에 삶의 원칙을 담으셨다. 황소를 기꺼이 빌려주시는 마음과 낫을 통해 책임을 일깨워주시는 마음이 결국 하나였음을 나는 이제야 깨닫는다. 벌방으로 전근을 간 뒤 나는 논을 형님께 주셨다. 아내와의 대화가 떠오른다. 남들은 다 큰 집 덕을 보는데 우리는 큰 집 시중만 드네요. 10년 동안 큰 집 대사 때마다 얼마나 부조했는지 아세요? 나는 꾹 참으며 말했다. 우리가 형님께 받은 게 얼마나 많소. 2년간 사범학교 다닌 것도 농사일 도와주신 것도. 그러나 아내는 지지 않았다. 그래도 그뿐인가요? 이제는 다른 사람한테 맡기세요. 1년에 5천 원 어디 가서 벌겠어요? 결국 나는 아내의 현실적 말에 따라 결방하게 고향에 가서 김씨에게 논을 맡겼다. 하지만 그 선택이 형님 마음에 상처를 남긴 일이었음을 나는 평생 지울 수 없을 듯하다.
허전함이 가슴을 깊이 파고들고 속이 터질 듯했다. 휴대폰을 들어 조카에게 답장을 썼다. 사랑하는 조카에게 잘 지낸다니 기쁘구나. 방금 내 편지를 읽고 마음이 참 복잡하구나. 이국에서 15년이나 고생했지. 고향에도 못 가고 내 아버지 장례에도 함께하지 못한 내가 얼마나 미안한지 모른다. 정말 부끄럽다. 조카야, 이제 나도 형편은 괜찮으니 그 돈은 필요 없다. 그 대신 추석에 아버지 묘지에 비석을 세워다. 내가 고향에 가면 묘지 앞에 서서 다시 용서를 빌겠다. 그분은 내게 누구보다 크고 따뜻한 사람이었단다. 안녕히 지내라. 작은 아버지로부터. 메시지를 전송한 뒤에도 손끝은 오래도록 떨렸다. 형님 생각만 하면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내가 저질렀던 무심함과 상처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황소는 빌려주셨으면서도 낫 하나는 빌려주지 않으시던 깊은 뜻을 이제야 뼈저리게 안다. 나는 끝내 아내의 말에 따라 논을 맡기며 형님 마음을 저버렸고 그것이 평생 지울 수 없는 후회로 남아있다. 아, 형님, 내게 단 한 분뿐인 당신을 오늘에서야 이렇게 부르며 눈물로 속죄한다. 그리고 마음속 깊이 당신이 남긴 크고 따뜻한 삶의 흔적을 오래도록 품는다.

조약돌의 이야기. 강물에 닿은 조약돌은 매끈하게 다져져 있었다. 수십 년, 어쩌면 수백 년을 흐르는 물결에 몸을 맡기며 날카로운 모서리 하나 없이 온전히 둥글게 변해있었다. 그 돌을 주워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면 차갑고 부드러운 감촉이 스며든다. 나는 이 조약돌을 보며 문득 인간의 삶이라는 것도 이와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태어날 때는 저마다 각기 다른 모양과 성질을 가진 돌멩이들이다. 날카로운 돌도 있고 거친 돌도 있으며 부서지기 쉬운 돌도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라는 강물에 휩쓸리면서 서서히 각이 닳고 표면이 매끈해진다.

린 시절에 나는 분명히 뾰족한 돌이었다. 하고 싶은 말은 다 하고 믿는 바는 끝까지 고집하며 세상과 부딪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러나 직장을 다니며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또 상처받지 않기 위해 말과 행동을 조심하게 했다. 처음에는 이 변화가 싫었다. 나 그대로의 자신을 어느 순간에 잃어가는 것 같아 괴로웠다. 그러나 문득 깨달았다. 이 둥근 모양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해진 것이라는 것을. 날카로움은 그대로지만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간직할 줄 아는 지혜를 얻은 것이다. 강바닥에 가라앉은 조약돌들은 서로 부딪히며 소리를 낸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랜 친구들이 나누는 대화처럼 은은하고 따뜻하다. 각이 진 돌들은 부딪힐 때마다 서로 상처를 주지만 조약돌들은 부드럽게 맞닿으며 공존한다. 이제 그 소리가 들린다. 내 속에서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완전히 각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그 각을 다스릴 줄 안다. 때로는 부드럽게 굴러가고 때로는 단단히 버티는 법을 배웠다. 강물은 여전히 흐르고 돌들은 계속해서 다듬어질 것이다. 나도 이 흐름에 몸을 맡기며 오늘도 조금 더 둥그러지려 노력한다. 완벽하게 원이 되는 날은 오지 않겠지만 그 과정 자체가 이미 아름다운 것이리라. 강물은 영원히 흐르고 조약돌은 그 흐름 속에서 끝없이 자신을 닦아낸다. 그것은 단순한 굴레가 아니라 존재의 본질을 드러내는 성찰의 과정이다. 강바닥에 잠긴 돌들은 흐름에 순응하되 그 속에서도 단단한 핵을 간직한다. 물결은 표면을 다듬지만 결코 그 중심을 흔들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이란 본래 날카로운 내면을 품고 강물에 던져진 돌과도 같아 시간이 주는 마모를 견디며 비로소 진정한 형태를 찾는 존재다. 나는 손에 단 조약돌을 물속으로 돌려보낸다. 그것이 결국 갈 곳은 강과 바다의 경계, 끝없는 부침의 영역 일터, 하지만 이미 그 속에는 모든 경랑을 아우르는 고요함이 새겨져 있음을 나는 안다. 삶이란 이토록 부서짐 없이 달아가는 예술이리라. 강물은 어디로 흐르는가? 조약돌은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모두 그 흐름의 방향을 알지 못한 채 오로지 달아가는 과정 속에서만 자신을 확인한다. 그러나 이 달아감이야말로 가장 견고한 성장이 아닐까? 날카로움이 둥그러지는 것이 무너짐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품을 줄 아는 포용력이라면 우리의 모든 상처와 마모는 비로소 깨달음이 자국이 된다. 어쩌면 조약돌의 완성은 영원히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강은 끝없이 흐르고 돌은 끝없이 굴러가거니 하지만 그 자체로 이미 완전한 것은 아닐까. 다듬어지는 순간마다 부딪히는 충돌마다 그것은 고요한 아름다움을 획득한다.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매 순간 되는 존재이지만 동시에 매 순간 있는 존재다. 나는 강가에 무릎을 꿇고 조약돌 하나를 다시 주워든다. 차가운 표면 아래로는 온갖 시간의 이야기가 웅축되어 있다. 이 작은 돌이 겪은 모든 물결의 충격, 다른 돌들과의 마주침, 햇빛과 달빛에 젖던 무수한 밤과 낮 그것들은 이제 부드러운 곡선 안에 고요히 잠들어 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러하지 않을까. 고통과 기쁨이 교차하는 수많은 순간들이 어느덧 영혼의 표면을 매끄럽게 가다듬어 놓고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돌을 또다시 강물에 던진다. 톡 하는 소리와 함께 물속으로 사라지는 그 모습에서 나는 삶의 진리를 본다. 우리는 모두 흐름에 맡겨진 조약돌이다. 저 멀리 바다로, 어쩌면 또 다른 강으로, 아니면 모래톱에 머무를지도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흐름 속에서도 결코 자신의 알맹이를 잃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약돌은 영원히 굴러간다. 우리도 그렇다. 다만 그 굴러감이 공허한 흐름이 아니라 스스로를 다듬는 성찰의 길이라고 여긴다. 강물은 여전히 흘러가고 돌은 여전히 달아가지만 그 속에서 피어나는 것은 부서짐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완성이다. 삶이란 결국 흐름과 마모를 거쳐 비로소 빛나는 것임을 조약돌은 묵묵히 증언한다. 경쟁.
가을은 울긋불긋 단풍으로 하여 한결 아름다운 절경을 이루었다. 바람에 남실거리며 꽃밭에 유표하게 피어있는 송이송이 아름다운 꽃들은 추위의 재촉에 몸부림을 친다. 그렇다. 그들도 분명 서로서로 앞다투며 대자연의 한 모퉁이에서 때로는 반겨주고 때로는 비바람을 무릅쓰며 서로에 의지한 채 여염함을 경쟁했을 것이다. 이런 가을의 황홀경에 취해 속절없이 흩날리며 떨어져 내리는 꽃잎파리들을 보노라니 학창시절의 추억들이 주마등 마냥 떠오르면서 나로 하여금 생활의 지혜를 배워가던 일들을 가끔씩 되새기게 한다. 학교에서 교수 청사 주변에 백양나무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두 학생이 한 그루를 심기로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 주변에 나무를 심고는 나무에 물을 주라는 반주임 선생님의 지시도 내려 우리는 매일마다 병에 물을 담아 나무에 물을 주었다. 때로는 삼삼오오 모여서 나무에 물을 주는 경쟁을 했었는데 얼마나 재미나는지 우리들은 일요일마저도 물병을 들고 학교로 가서 나무에 물을 주고 오는 것이 아예 그 시절의 소일거리로 되어버렸다. 이렇게 나무에 물을 얼마나 주었을까? 한 학기 동안 나무를 키우는 것에 정성을 들였더니 나무는 봄부터 여름 내내 푸르싱싱하게 자라서 가지도 굵어지고 잎도 무성해지면서 먼 훗날에는 큰 백양나무로 성장했던 것이다. 이렇듯 그 시절 우리들은 경쟁에 나선 저 꽃들처럼 나무 키우기에 너도 나도 정성을 다하면서 나무를 키우는 경쟁 속에 휘말려 생활의 첫 발자국을 내디디며 성공의 단맛을 보았었다. 내가 키운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나는 것을 보는 순간 인생도 저 나무처럼 성장의 길에서 자양분을 섭취하고 광합성 작용을 쉼없이 하면서 태양의 따사로움 속에서 익어가고 여물어가는구나 하는 도리를 체험하니 생활도 참으로 흥미진진해놨다. 여름이면 또 무더위를 이겨내려고 친구들과 함께 찾는 곳은 바로 물 깊은 군민교 강변이었다. 턱 밑까지 오는 물속에 들어서서 담략도 크게 헤엄을 치는 것도 강한 의지를 단련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생활 체험이었다. 친구들과 함께라면 경쟁으로 맞서서 배 헤엄을 치는 것도 정말 재미났었다. 물속에서 코를 막고 헤엄치기, 개발 헤엄치기, 코 막고 물 밑으로 숨었다가 다시 물 위로 솟구치며 오르기, 높은 곳에서 물속으로 뛰어내리며 배가 갈라질 것만 같은 별의별 경쟁도 빠짐없이 했었다. 경쟁을 하다가도 옳거니 그르거니 옴니암니 따지기도 하고 미주알 고주알 다투다가도 또다시 경쟁하며 흥미진진하게 뛰어놀았다. 이렇게 우리는 경쟁 속에서 생활의 단맛과 쓴맛을 보면서 성장했는데 무슨 일이든 경쟁 속에서 체험해 본 일들만이 그 의의도 더더욱 깊었었다. 이렇게 우리는 경쟁 속에서 생활의 지혜로 자신을 튼튼히 무장하면서 어깨에 놓인 중임을 완수했으며 서로 비기고 따라잡고 능가하는 가운데서 우리들이 지녀야 할 올바른 품성들을 경험하면서 자신이 걸어야 할 방향을 바로잡고 삶의 도리를 깨쳐왔다. 아마 저 꽃들도 우리들처럼 봄날의 따스러움, 여름의 무더움과 가을의 황홀함 속에서 자신들의 여염하고 아름다운 모습들을 뽐내고 경쟁하면서 오늘의 이 행복을 만끽했을 것이다. 인생 역시 그러하다. 경쟁 속에서 성장해가고 경쟁 속에서 연구려가며 경쟁 속에서 자신을 빛내고 있거늘 저 꽃에 비하면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오래오래 피는 것이 꽃이 아니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경쟁 속에서 가치 있고 의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참된 삶이 아닐까고 생각해본다. 가을바람에 몸부림을 치며 자신의 사명을 다해가는 아롱다롱한 꽃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저도 모르게 경쟁이라는 인생의 목표를 향해 경쟁 속에서 박차를 가하고 싶어진다. 그렇다. 경쟁으로 충만된 이 세상에서 끈질긴 의력으로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무등 애를 쓰는 저 꽃들처럼 분발하는 정신으로 그 어떤 역경도 완강하게 이겨가면서 가장 값지고 의의 있는 삶을 가꾸도록 힘차게 경쟁하고 또 경쟁해본다. 그래서 늘 경쟁 속에서 살아왔고 경쟁 속에서 나를 성장시키려고 무등 애를 쏘은 나였다. 그러다가 혹간 실패를 하더라도 실패를 성공의 어머니로 간직하며 경험 교훈을 쌓아왔고 그 실패 앞에서는 머리를 숙이지 않고 작은 성적 앞에서는 만족하지 않는 나였다. 넘어지고 뒹굴면 또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성장해오고 부단히 재고를 가져왔던 것이다. 부딪히는 모든 난관을 물리치고 일어서는 재미에 고생도 마다하고 살아왔기에
오지간히 힘든 일은 식은 죽 먹기로 해버리는 그런 신비한 힘이 생기고 만사가 형통해지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도 아주 쉽게 넘어갈 줄 아는 신비로운 지혜를 갖추었던 것이다. 요즘은 은퇴하고 나서도 일에 미리 비튼 나는 그 어떤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불어쳐도 버거운 줄 모르며 힘들고 어려운 일도 아주 쉽고 빠르게 해결해가면서 맡은 바 일의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마치 마가을의 추위 속에서 단련된 저 꽃처럼 강렬한 의지로 세찬 바람을 무릅쓰고 견디며 가을을 뽐내는 저 꽃들처럼 말이다. 그래서 강렬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물만 보면 찬탄을 아끼지 않으며 찬양하고 싶어진다. 또한 젊어서 고생은 금을 주고도 못 산다는 우리말의 속담에 담긴 함축된 말의 의미에 대하여 더욱 심절히 느끼게 된다.

0: 재워짐이 부족한 마음들, 완벽하고픈 생각의 욕심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고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만은 완벽한 것처럼 말들을 하고 행동들을 합니다.
1: 자신들만은 잘못된 것은 전혀 없고 남들의 잘못만 드러내고 싶어합니다. 남들의 잘못된 일에는 험담을 일삼고 자신의 잘못은 숨기려 합니다. 그러면서 남의 아픔을 즐거워하며 나의 아픔은 알아주는 이가 없어 서글퍼하기도 합니다.
0: 남의 잘못을 들춰내며 허물을 탓하고 험담을 입에 담는다면 남들도 돌아서면 자신의 허물과 험담이 더욱 부풀려져 입에 오른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조금 부족한 듯이 마음을 비우고 조금 덜 채워지는 넉넉한 마음으로, 조금 물러서는 여유로움으로, 조금 무거운 입의 흐름으로 간직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의 부드러움을 느끼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채워짐이 부족한 마음들이란 좋은 글로 행복한 동행의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동행에서 인사드립니다. 아나운서 박준현입니다.
1: 리처룩입니다.
0: 행복한 동행, 오늘의 오프닝 곡 만나볼까요? 민들레 고향.

0: 췌장은 약 15cm로 가늘고 길지만 손상되면 신체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인슐린 등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 기능과 소화 효소를 만들어내는 외분비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자극적인 음식 섭취로 췌장에 부담이 쌓이면 급성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명치와 상복부는 물론 옆구리와 등까지 통증이 번질 수 있습니다. 급성 췌장염은 치료를 통해 정상 기능을 회복할 수 있지만, 문제가 반복되면 만성 췌장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성에 이르면 췌장이 딱딱하기도 회복이 어렵고, 생존율이 약 12%에 불과한 췌장염으로 발전할 위험도 커집니다. 췌장 건강을 위해서는 평소 식습관부터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 과다 섭취 시 췌장에 부담을 주는 음식 세 가지, 생활과 건강 코너에서 알아봅니다.
1: 첫 번째, 떡볶이. 달콤하면서도 매콤한 떡볶이는 췌장에 부담을 주기 쉬운 음식입니다. 설탕과 올리고당 등 단맛을 내는 재료와 함께 고춧가루와 고추장, 캡사이신이나 후추 등이 사용돼 열량과 탄수화물, 나트륨 함량 모두 높습니다. 떡볶이 1인분의 열량은 약 304칼로리로 이중 탄수화물이 열량의 약 80%를 차지합니다. 나트륨 함량도 평균 853.08mg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2000mg임을 감안했을 때 상당히 높은 표현에 속하지요. 단백질이 거의 없어 섭취 후 혈당이 빠르게 상승하며 이를 조절하기 위해서 췌장은 인슐린을 반복적으로 분비해야 합니다. 혈당 변동이 잦아질수록 췌장 베타세포의 부담이 커지고 결국 인슐린 분비 능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0: 김밥과 라면. 김밥과 라면은 체중은 물론 혈당까지 급상승시키는 최악의 조합입니다. 김밥은 다양한 영양소를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건강식처럼 보이지만 칼로리가 상당합니다. 일반적으로 흰쌀밥, 햄, 어묵, 달걀 등 재료가 들어간 김밥 한줄 열량은 450에서 600칼로리인데요. 참치나 치즈가 추가되면 열량은 더욱 높아지며, 햄, 맛살, 어묵 등 나트륨과 지방 함량이 높은 재료가 들어가는 점도 부담 요인입니다. 여기에 약 500칼로리에 달하는 라면까지 더하면 총 열량이 1000칼로리에 육박하고, 전체 열량 대비 탄수화물 비율이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김밥은 특히 정제 탄수화물 비중이 높아 흡수가 빠른데요. 이로 인해 혈당 스파이크가 쉽게 발생하고 췌장은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췌장에 부담이 쌓여 췌장암 발병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인슐린 분비가 불안정해지면 혈당 관리도 어려워져 당뇨 또는 당대사 장애도 동반할 수 있습니다.
1: 곱창이나 술도 췌장에 부담을 주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소곱창은 열량이 약 74%의 지방과 26%의 단백질로 구성된 고지방 식품입니다. 1회 제공량 기준 열량은 약375 내지 450칼로리에 달하며 포화지방은 8.3g, 트랜스지방은 0.6g 수준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팀이 췌장암 모델 생쥐에 고지방과 저지방 모기를 21주간 먹이며 변화를 관찰한 결과, 고지방 그룹은 다른 그룹에 비해서 체중이 1.7배 증가했고, 췌장에서 암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세포 변화도 60%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저지방 그룹에서는 췌장암 발생이 관찰되지 않았으나, 고지방 그룹에서는 두 마리가 췌장암에 걸렸습니다. 콜레스테롤 역시 약 392.2mg 들어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에게 권장되는 하루 섭취량은 300mg 이하인데, 소곱창 1인분만으로 이를 훌쩍 넘습니다. 또 소곱창은 식이섬유가 풍부하지 않아 과다 섭취할 경우 소화불량이나 설사 등 위장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술과 함께 먹는 경우 위험은 더 커집니다. 알코올은 급성 췌장염 원인의 30 내지 60%, 만성 췌장염 원인의 약 60%를 차지하는 주요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지방 음식과 음주를 함께하는 습관은 췌장 건강을 크게 해칠 수 있습니다.

0: 요즘 건강에 관심 갖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혈관 건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많은 분들이 체감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심내혈관 질환은 사망 원인 중 상위권을 차지할 정도로 위협적인 질환이며 한번 막힌 혈관은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예방이 가장 강력한 전략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있는 식단이 바로 그 혈관 건강을 망치는 주범일 수가 있습니다. 겉보기에만 건강해 보이는 식단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지방, 나트륨, 당분 등이 뒤섞여 혈관에 독이 되는 조합이 많습니다. 아래에 의사들도 피하라고 조언하는 최악의 식단들을 알아봅니다.
1: 아침을 빵과 커피로만 시작하는 식단. 출근 시간에 쫓겨 많은 분들이 간편하게 아침을 식빵과 커피 조합으로 해결합니다. 간단하고 맛이 있어서 습관처럼 반복되곤 하지요. 하지만 이 조합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혈관 내 염증 반응을 촉진합니다. 정제 탄수화물인 식빵은 혈당을 빠르게 올려 인슐린 분비를 과도하게 유도합니다. 여기에 크림이나 시럽이 들어간 커피는 당분이 추가돼 당 지수가 훨씬 높아집니다. 섬유소나 단백질이 거의 없어 포만감도 오래가지 않으며 오히려 간식을 부르게 됩니다. 장기간 이런 식단을 반복하면 혈관벽 손상과 지방 축적으로 이어지며 동맥경화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0: 즉석 조리식과 가공육을 반찬으로 하는 점심 식단. 편의점 도시락이나 패스트푸드는 현대인들의 빠른 라이프 스타일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혈관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꽤 많습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등 가공육은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 질산염이 들어있어 혈중 콜레스테롤을 급격히 높이는 식품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조미된 밥, 양념 소스, 튀김류는 모두 나트륨과 설탕이 과도하게 포함되어 있어 혈압 상승과 함께 혈관을 빠르게 손상시킵니다. 영양 균형이 무너지고 특히 섬유소가 부족한 점도 혈액 속 노폐물 배출을 방해합니다. 가끔 한 번쯤은 괜찮지만 매일 점심이 이런 식이라면 모세혈관부터 큰 혈관까지 염증과 막힘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1: 저녁에 고기 중심, 채소 없는 단백질 폭탄 식단. 헬스를 하시는 분들이나 단백질 섭취에 집중하는 분들 중 저녁을 스테이크나 삼겹살 등 고기만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문제는 채소 없이 육류만으로 섭취가 집중되는 구조입니다. 단백질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요산 수치가 올라가 혈관에 부담을 주며 특히 포화지방이 풍부한 부위를 자주 먹으면 LDL 콜레스테롤이 증가됩니다. 채소가 빠진 식단은 항산화 물질과 식이섬유가 부족해 혈관 내 노폐물 정화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야식으로 기름진 고기를 먹는 경우 수면 중 혈액 점도가 높아지고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가능성까지 높을 수 있습니다.

0: 계속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달걀 노른자의 여섯 가지 비밀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첫 번째, 간편한 비타민 D 섭취 방법입니다. 가장 쉽고 편하게 비타민 D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계란 노른자 한 개를 먹으면 40IU의 비타민 D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 결핍은 골절뿐만 아니라 암, 심혈관 질환, 당뇨병 등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0: 두 번째, 키 성장에 도움을 줍니다. 노른자에 함유된 비타민 D는 갈시피롤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갈시피롤은 칼슘의 흡수를 도와 뼈를 자라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때문에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면 키가 더 자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비타민 D는 달걀 노른자 외에 버터와 우유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1: 세 번째,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줍니다. 계란 노른자의 유화제 역할을 하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계란에 함유된 비타민 B 복합체의 하나인 콜린은 동맥 경화와 상관성이 높은 혈중 호모시스테인이라는 아미노산의 농도를 낮춰줍니다.
0: 네 번째,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계란 노른자의 콜린 성분은 뇌 속의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 분비를 활성화시킵니다. 아세틸콜린 분비가 늘어나면 기억력과 근육을 조절하는 능력이 좋아집니다.
1: 다섯 번째, 기형아 출산 예방과 태아의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노른자의 콜린 성분은 몸 세포의 기능을 돕는 영양분이어서 임산부의 기형아 출산을 예방하고 태아의 두뇌 발달과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0: 마지막으로는 시력이 좋아집니다. 노른자에 들어있는 루테인은 눈의 산화와 노화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또 노른자에 많은 비타민 A는 야맹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1: 끝으로 일상에 유용한 생활정보 12가지입니다. 첫 번째, 생선과 조개류는 물에 담궈 해동을 시키고 육류는 냉장실에서 해동을 시켜야 합니다.
0: 두 번째, 볶아둔 참깨를 더 고소하게 드시고 싶다면 참깨를 사용하기 전에 한 번 더 볶아주어야 합니다.
1: 세 번째, 고사리는 발암 물질이 있기 때문에 꼭 삶아 드셔야 합니다.
0: 네 번째, 밤에는 탄닌 성분이 많기 때문에 속까지 굽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 다섯 번째, 흰쌀밥만 먹으면 비타민 B6이 부족해 두뇌 기능이 퇴화한다고 합니다.
0: 여섯 번째, 부추는 장자를 튼튼하게 해주고 몸이 찬 사람들에게 좋고 반대로 몸에 열이 많은 사람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1: 일곱 번째, 양파는 살짝 구워서 드셔야지 체내 흡수가 더 빠르다고 합니다.
0: 여덟 번째, 콩은 우유와 요구르트에 못지않게 장내에서 유익균을 증식시켜줍니다.
1: 아홉 번째, 보통 꿀에 담궈 드시는 인삼은 독소 성분이 발생되므로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0: 열 번째, 당근은 잘게 다지거나 으깨게 되면 카로틴 성분이 산화된다고 합니다.
1: 열한 번째, 냉장고에 떡갈나무 잎을 넣어 두시면 냉장고 잡내를 잡아줍니다.
0: 열두 번째, 미역은 산성 식품의 과다 섭취를 중화시켜주는 대표적인 알칼리성 식품입니다.

노래 장백에서 모였네 띄워드리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과 제작의 리철욱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정 방송은 초단파 93.8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교정을 엄수하며 방송 언론의 재기능을 발휘하고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상쾌한 아침을 열어가는 용정시 용한매체 중심 종합방송입니다. 아래에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주황이민 방송국 한음알 방송 중계. 점심 12시 용정 방송. 12시 20분 주황이민 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저녁 8시 용정 방송. 8시 20분 주황이민 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